0: 98.5 2000 FM.
1: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호주 법률에 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.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이번 변화에 대해서 아직 가족과 이야기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. 더 자세한 내용과 믿을 수 있는 조언을 esafety.gov.au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.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.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.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.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